Jesus. Hallelujah. 우리 그림이 메라나가 메라. 우리 지원의 바클로마드 메라나가 메라. 난 이뻐도, 난 눈물로 마감을 이뻐도, 우리 그림을 열러와.